0: 대박이네.
1: 세스, 미키, 세스, 세스 데르베, 세스, 세스, 세, 어? 저셔버, 발쳐베, 주바.
2: 다만 메토, 저기시원이 시대. �ütün haftayı saymana gerek yok.
1: 에벳, 하즈르스. 하이얼리 사바흘라르 사인 세이지랄. 부르도 올림피아트나 헤피니스 호쉬 갸디디스. 부군쿠 카테고리미즈 엑스트림 스포르라르. 여르시마지라르미즈 옐레리 알막 üzere 으스디올라르. Gördüğünüz gibi rampamız da hazır. Peki yarışmacılarımız hazır mı?
0: Evet, ben hazırım.
1: İşte ilk yarışmacımız gidiyor.